0: 동네 아까가 되셔시 수인이 또 사랑이 장사됐으면 마마 다 받으듯이 동네 아까가 되셔시 수인이 또 사랑이 장사됐으면 마마 다 받으듯이
1: 遥望夜空的明月 想起了久别的故乡。